아메리카 마찬요 크미야 코고 메강나 보 크르메고 드드라우 와 데시야 메베 일라 코노 크노 이메레 파플라가르케 디아도 아니 데시베르 코자고미 Nello, voilà, Pistelia. Qua plagariti. La vubi. Le mia nyabe. Le giagona qua.